쉬는 것에만 집중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두세 번 하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어깨에 들어갔던 힘도 좀 느슨해지는 걸 느끼게 되죠. 며칠간의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월요일이에요. 잠깐의 심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정돈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28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첫 곡 백조였습니다. 까뮤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에서 백조, 하이니 슈프의 첼로, 세뮤얼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였는데요. 호흡하는데 백조가 정말 좋군요. 유경희님, 네, 한숨 마시고 내쉬며 일상으로 돌아왔네요. 여전히 아침 햇살은 굿입니다요 하셨어요. 7980 쓰는 분, 추석 명절 무사히 마치고 학교 가는 아이들 보니 이제 좀 정신 드네요. 물론 추석 전날 인라인 타다가 내리막길에서 시원하게 바닥으로 추락하신 아들내미 턱 꼬매고 병수발 들고 정신이 혼미했지만 아이고 씩씩하게 뛰어가는 모습에 힘을 내봅니다. 다들 그런 거죠? 허허허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허허 가정음악은 사랑이니까요. 남은 9월 힘내보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호흡이 필요하셨던 7980 쓰는 분 그러셨군요. 진짜 혼미하셨겠습니다. 9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딱 3일. 오늘, 내일, 모레 힘내십시오. 7980 쓰는 분께 차 한잔 보내드립니다. 가정음악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유료 문자 샵 9310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무료로 보내시는 방법 콩 게시판 또 KBS 플러스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열려 있어요.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립니다.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오디오 온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9678 오랜만에 가정음악 들으면서 집안일 정리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9월 23일 연휴 시작되기 전날 수요일에 주셨는데 언제든지 편안하고 기분 좋아지게 하는 윤주님 감사해요. 정말요? 그렇게 느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을볕이 예쁜 집에서 따뜻한 라떼 한잔 하면서 쉴게요 하시면서 드보르자크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정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떠신가요? 9678 쓰는 분 덕분에 우리도 드보르자크 함께하죠.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작품 22 중에서 2악장 템포 디바이스 혹시 오프닝 곡에서 호흡 못하셨던 분들 이 곡과 함께 또 도전해보시죠. 오르페우스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드보르작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작품 22 중에서 2악장 템퍼 디바이스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5089 쓰는 분이 이 곡 신청하고 싶었는데 곡명을 몰랐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잊지 않을 거예요. 네, 드보르작 현을 위한 세레나데 중에서 2악장 템퍼 디바이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혜숙 님이 명절 지나고 가정음악 들으니 일상이 이렇게 달콤하네요. 한윤영 님도 연휴 뒤어서 그런가요? 오늘 선곡 너무 좋습니다. 최진경 님도 추석 보내고 난 뒤에 오는 평온함이 너무 좋습니다. 자식들 손자 한없이 사랑스러우나 몸은 좀 힘들었어요. 오늘 이 평온함 마음껏 즐기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반갑고 다 좋은데 뭐가 일정이 겹치고 그러면서 좀 몸은 고되기도 하셨을 거예요. 2724 쓰는 분이 추석 연휴 끝나고 아내가 오늘 다시 출근길 아침에 쉬었는데 왜 더 피곤하지? 하며 웃는데 저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네요. 연휴에도 가족 챙기느라 아내에게는 온전한 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이야. 진짜 국보급 남편 2724 쓰는 분 자 한잔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가정음악은 인스타그램 이벤트가 있는데요. 2026 오르간 시리즈 두 번째 공연이에요. 올리비에 라트리와 이신영의 포핸즈가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과 바흐의 샤콘느를 비롯해 보로딘과 라벨 그리고 라모의 작품

오르간도 들으실 수 있어요. 부부 오르가니스트죠. 올리비에 라트리와 이신영의 내 손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선율을 만끽할 수 있는 이번 공연. 관심 있으신 분은 가정음악 인스타그램을 먼저 팔로우하시고 관련 게시물에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총 다섯 분께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공연 관람권 두 장씩 드려요. 당첨되시면 DM으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그때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리비에 라트리의 연주 들을까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 당신 안에 기쁨이 있나이다. 올리비에 라트리의 오르간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연주하는 올리비에 라트리의 소리를 우리나라 롯데 콘서트홀에서 들을 수 있다니 참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